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황족수 확보를 위한 황실 전범 개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자민 유신 양당과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개정안은 참의원에서도 찬성이 과반수에 달할 전망이어서 현행 국회에서 성립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황족수 확보를 위한 황실 전범 개정안이 10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그 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자민 유신 양당과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한편 일본 공산당과 레이와 신센구미 등은 반대했습니다. 딥미라인은 당론으로 구속하지 않고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것과 구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자가 된 남계 남자는 황위 계승 자격이 없는 반면 양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황위 계승 자격이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황위 계승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황족수의 확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등의 부대결의가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참의원에서도 찬성이 과반수에 달할 전망이어서 현행 국회에서 성립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지속하는 데 응할 자세를 나타내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항할 자세를 강조해 양국의 협상이 재개될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격 응수를 재차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SNS에서 이란과 협상을 지속할 자세를 나타낸 한편 미국은 이란의 휴전이 끝났다고 확실히 전했다고도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이란을 공격할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의 갈리바프 의장은 10일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킬 준비를 게을리 한 적이 없고 미국이 양해각서를 배반한 순간 총력을 들여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SNS에 밝히고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대항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에 의해 끝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해 전투 종결을 향한 양국의 협상이 재개될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재국에 의한 외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중 파키스탄 총리부는 10일 밤에 성명을 발표하고 샤리프 총리가 이란의 폐제 시키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회담에서 샤리프 총리는 이란과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통해 어려움 끝에 쌓아올린 평화의 성과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도록 요구했다고 밝혀 두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10일 카타르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0: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내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군부대를 전진시켜 우크라이나 영내의 완충지대를 확대시킬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SNS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에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옴스크주와 남부의 사라토프주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도달하지 못한 러시아 정유시설은 하나도 없다며 장거리 공격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10일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확대시키려 할수록 러시아는 더 넓은 완충지대의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군부대를 전진시켜 우크라이나 영내의 완충지대를 확대시킬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러시아 재무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석유가스 관련 수입은 3조 6,600억 루블, 일본엔으로 7조 7,80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전년보다 낮았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지만 앞으로 산유국인 러시아의 재정 상황과 전비 조달에 대한 영향이 주목됩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북조선의 박태성 총리와 회담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의 이익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해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에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북조선 중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 등을 정한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지 11일로 65년이 됩니다. 중국 국영매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북조선의 박태성 총리와 10일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의 이익을 확고히 지켜 유리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에 재차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박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는 양국 관계를 가장 강력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한 뒤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단호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조선을 방문해 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박 총리는 12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9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려 핵전력의 질과 양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생성형 AI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의 오픈 AI가 9일 최신 AI 모델인 GPT 5.6 시리즈의 일반 공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하순 이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수의 기업 등에 한정해 선공개됐던 모델로 이번에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0: 후지산은 10일 시즈오카 현측의 등산로 두 곳을 개방해 야마나시 현측을 포함한 모든 등산로에서 본격적인 여름 등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1: 2012년에 나가사키현 쯔시마시의 절에서 도난당했다가 작년에 13년 만에 한국에서 쯔시마시로 돌아온 불상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의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에도시대까지 규슈 각지에 전해진 불상과 불화 약 50점입니다. 이 가운데 나가사키현의 유형 문화재인 관세음 보살 좌상은 2012년에 쯔시마시의 간논지에서 도난당했다가 한국에서 발견돼 지난해 5월에 13년 만에 쯔시마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도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감히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1: 이이ですね.
2: 좋네요.
1: これいくらですか?
2: 이거 얼마예요?
0: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엔です.
2: 1900엔이에요.
0: 탐이 묻습니다.
1: 카드와 使えますか?
2: 카드는 쓸 수 있어요?
0: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使えます.
2: 네, 쓸 수 있어요.
0: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대부끄러가 호신데스가.
2: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끄러는
2: 장갑.
4: 호신데스가.
2: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가를 붙인 뒤에
4: 호시인데스가
2: 라고 하면 됩니다.
4: 호시인데스가
2: 는 이 형용사인
4: 호시
2: 원하다의 뒤에
4: 데스가
2: 가 붙은 것입니다.
4: 데스가
2: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0: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2: 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러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잘 따라하셨어요?
2: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2: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0: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2: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2: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3: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2: そうですね。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는
2: 이 과자.
4: いかがですか?
2: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0: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4: 風呂敷입니다.
0: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6: 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2: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4: 傘입니다.
2: 자, 말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